어마어마 어쓰라니 우이 어쓰라니 아야마사 어자 이나미 어벨로 아야마사 어자 우이 어쓰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이 어쓰라니 제세리 아마프 요쓰라니 원이야 웬년이 바타테비카 바페리와 후이엔 워보우이 누워스세우니 베리에이 헤 우이 어쓰라니

라히바 사이 인나와이 가보니 인자 브라힌 찍힌 펀처리 안티아벌리아 와세 맨년네 브라코페미니아 파파게 센테니니 야세니 베게 기여와세 문제번이는 퀄미니아 배고 두만 니 아프라 와차노 미니아 에베 우라스레호 자스야이 사우디니아 우프리 체체와무 언니안 우프리 와세 두만아 와디아 프라우 체체스레호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0: 살살살살이죠. 마연 반장 왔어. 미니마 좋아해야 돼. 소매. 아프라카카다 타사루미오 예인노메케스. 미니야 파하우냐 돈자이. 바다그르나 돈자이. 나예예예 나코포가스예. 아. 미니야 오파타. 미니야 오파타. 워디야야네카세. 파하우니 토다데. 너반장아미야 와피아피아 얘네들 왜 너만 싸웠어냐 나서서 와피아 와인 와타사메 와인 와나나타 와야 무너 고민양패 밤바라마 에이 바라마 무너 로히바사 히바 라이 도루와 에이 우타야 우디야 브라우야 니카시에 아테스와네 다우스 에토폼 Wow, the top of the top. On Wabama, the one that's all. The sun's in the middle. Minia, my young Yannick, my young one up with me. Young one in Kumano, my young one in Papua, young one up with me. It's sunset with you. 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ba
1: Hey!